0: 다 남지랑 시 심지 샤바 테 당시 당마 샤바 담지들 주베 주베 샤바 다 달래야 아니 주베 때 릭샤야 되네 주베 미과 주베 치르 샤서 주 대응도 와 자 되네 이 인도산에 다 안더디 릭 다 숨비야 바래 다 릭래야 제 년도 대비 숨네 엔다 뭐네시 다 카유 라유 릭 숨도 와 다네 배야 오래 아니 진 뒤중 초시 되네기 내야 파괴 직실 내야스 아니 그게 아니 다 두벌었잖아 되네지기 다 파괴 직실세네 가당 가란즈 자주 오메타네 다 람고메 똑바게야기 다 그게 시루증에 되네기 다 타네 직 파괴 직실사 숨도와 자 다 되네야 아니 지금 좀 더 고민 안 해야 아니 샘잠베 그도라 에노다 사미 샘기 사브 다다지 계획이 야지 거 야마세바 디네걸라 러시네리다 디사인도잖아 아니 겐유르신 손데아로 드린 말에 다데 우메베 걸로 손도잖아 쪼쪼 아니 심런신기 외사와시네 심런신기 나버다고 단 디심런신기 외사와시고 거디 심런신기 똥 아니 냥대래야 런신냥대 사지 탐구대 손이 런신냥대 여자 아니 지마세롱이 말이 지메인년부지 용기가 아래 지마디 치지러글로 지인댕이지 런신내루대라 치지러도 지인댕이 글로디 가서 그게 지마 드네드베 가서 그게 내루 통화로 그게 드리버리 지기가 아래 간단히 단디 아니 그 치지러글로 차대기 아래 자다 Renshin Nelu la Chinji Lodu, Renshin Nelu la Mongshin Chinji Lodu, Zimbe Wangi, and the Chadanga Lesser Yuva Induzane, Ta, the Nindavi Renshin Nelu Chinji Molo, Tonga Lodigi, and Kazuri Kuala, Tasiba Kuala, Jaya, Nonabe, Chadanga Shanwale, Tayaji, or Chigiari. So the Nimba Indu Renshin Yandeji Yuva Yinzan, and Kazuri Timupang Ben Yandeji, Yungiari, Ta Teleya Nansigi, Taja Famin Yande, Nisong. 다 되는 양대 터두셔 있는 자네 미네베 양대시는 양대 시순하로 되는 인사해. 자 되는 인도 아나 샘 댄동자리야 조 공부시체 샘 댄동리야 공부시니 아니 주마도 잡아 주마 마음에 샘 유신이들이야 정신 내리셔 아니 가서 우리 그게 뉴제 산지가 꿀 누런 게 뉴제 가서 다 김시사와 되는지 때문에 아니 대중들이서는 숨고 있어요.
1: So this expression, noble son and noble daughters, also connote, as explained before, it refers to an individual whose spiritual nature or inclination towards the bodhisattva path has been awakened. So this, of course, touches upon the concept of Buddha nature. And generally speaking, when we talk about this concept of inclination or nature, we find in the scriptures related to the lesser vehicle, those practices of the Shravaka path, there are identifications of certain spiritual inclinations which have direct practical implications for a spiritual practitioner. For example, characteristics which reveal the inclination of a practitioner are listed, such as having a modest desire and a sense of contentment and so on. So these spiritual characteristics of a practitioner are really very important and for a practitioner on a day-to-day basis. So this is the level of understanding of nature, the spiritual nature in the non-Mahayana literature. And in the Mahayana literature, we find in the text, in the theories of the mind-only school, the Buddha nature refers to the uncontaminated mind or wisdom. And this uncontaminated mind, when it remains in the form of a simple disposition or propensity, it is said to be the naturally abiding Buddha nature. And when it is awakened and transformed, it is said to be the transformed state of the Buddha nature. So

0: 다든지기 조공의 세발을 떼야 되게 디두지다 조 이루 똑배가는 형태에게 디두니 예발래 다 거기 숙세도 다 된건 안 좋은 양념도 사무스톤다 그는 류이 동네지 샘럽에 가서 그렇게 시들고 이 침벌을 숙이 못지어나 류이 동네지 대장 명은 봐 그걸 빼나 이익이 승부지 영양의 체도 류기 동에 당도 내봐야 용구도가 아, 다 텔레션도 생기 미디어 쑥 첨부 줘봐 있나 류기 대화 류소 대화 하장을 쑥 첨부 빼나 지 나의 자 상부 퇴대야 미기 쑥 제버 통대야 나의 티신부 쏟대야 제 러신부 용대야 류지 렉자 대화 명 신배 겁라 이루 빼 초대여나 디디기 이루 동해디 광해 시발을 땜배 이 가서 우리 그게 소 신발을 띠기 시주는 도움도 봐. 자 디네 이루 자네 가다 이루를 땜배 디두대다 소지 광해 시발을 띠대배 디두니부 띠니 소 시주 집에 있는 이루디 숙취하다 소취하다 봐.
1: So between these two levels of experience of happiness and joy, the one which is on the level of physical experiences, particularly of the senses, the five senses, so the sensory experience, and the level of emotions and thoughts, between these two, now let us ask ourselves the question, which level of experience is more acute and more powerful? So here, if we reflect deeply, we can imagine that if the individual state of mind is contented and happy and joyous and there is a deep sense of satisfaction. So in that case, the individual, in some cases, even if the individual may be facing great hardships on the physical level, the individual, because of the state of mind being contented and happy and fulfilled and satisfied, the individual can, that experience of the mental and the emotions and thought can supersede and override the physical level of discomfort and pain. On the other hand, even though the individual may be surrounded by the best of facilities of that are necessary for physical comfort, if the individual's mind is totally agitated and is in pain and deeply perturbed and disturbed, then even though this person may be listening to his favorite music or have the most comfortable and pleasant clothes or you know, being served the best tasting and delicious meal or you know, coming into contact with the most fragrant smell and so on, because of the power of the mental disturbance of this individual who is in pain and a deep sense of unhappiness, none of these experiences the individual will be able to enjoy. So what this indicates is that the mental level of experience of joy or pain can override and supersede the physical level of discomfort and pain, whereas the mental level of the physical level of comfort and happiness cannot supersede and override the pain and the suffering that is the level of emotions and thoughts. So once you understand this kind of differences between the two, we will come to recognize that the experience of pain and happiness and joy on the level of thoughts and emotion is much more acute and powerful than on the level of the senses.
0: 근데 인도산에 다 루소 대화 영역이 아니 가서 우리 치 튕긴 뒤에 되기 쓰기 동에 세트야시 쓰기는 돼야 맹해지 차연도 다 쓰기 뒤도 뒤 쓰기 동에 세야다 쓰기 대화 주야기 탑시디 친구 다 제동으로 와 친구부 뒤도 류조기 동해서야다 지 디기 두비하기 사진 레마도 이루 똑바이 간게 디루 때라 친구비 튕긴 시도무도 와